0: 아빠의 눈물.
1: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0: 뚱뚱한 순경이 동료한테 서건거리면서 묻는다. 교찰의 행동은 누가 보기에도 무서웠다. 술 취해 있던 주정뱅이는 교철이의 행동을 보고 딸꾹질까지 했다. 그만하세요. 미쳐 날뛰는 교철을 말린 것은 뇌순경이었다. 뇌순경은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되어버린 교철을 말렸지만 교철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딸 은혜만 보였고 은혜가 유괴되었다고 생각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 있다면 눈앞에 모든 것이 요괴범 같아 보였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때려보셨다. 딸 잃은 마음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만 진정하세요. 진정해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뇌순경은 있는 힘껏 교차를 제압하면서 설득시켰다. 날뛰는 사람과 그것을 말리는 사람. 두 사람은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땅바닥에 넘어졌다. 뇌순경은 한켠으로 밀려나면서 넘어졌고, 교철은 뇌순경을 밀어내면서 덩달아 넘어졌다. 틈을 노리던 늙은 순경이 교철이의 우를 가로타면서 교철이의 손에 수갑을 채운다.
1: 자,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0: 늙은 순경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수갑을 채워진 교철이의 목덜미를 잡고 마구 흔든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교철은 쿨쩍쿨쩍거리기 시작한다.
1: 우리 은혜, 찾을 수 있겠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진정하시고 여기 문서 내용대로 인적 사항을 적어주세요.
0: 늙은 순경은 필과 종이를 넘겨주면서 수갑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교철은 난장판이 된 실내를 보더니 미안한지 문서 내용대로 인적 사항을 적기 시작한다.
1: 여기요.
0: 교철은 작성한 인적 사항을 늙은 순경에게 건네주었다. 인적 사항을 작성하기까지는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았다.
1: 알겠습니다. 그만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 인적 사항을 받아든 늙은 순경은 환하게 웃어주었다. 어려운 일일수록 힘을 내라는 뜻이었다. 교철은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고는 파출소를 나왔다. 파출소를 나오니 밤 10시 40분을 넘기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교철은 집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집으로 가면서 은혜는 어쩌면 하얗게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넘어져서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넘어져서 다쳤기에 걷지 못했고, 그래서 그 넘어진 곳에서 아빠를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는 걸으면 20분 정도이고, 버스를 타면 5분 정도의 거리였다. 월세방을 맡을 때 은혜의 통학을 위해 일부러 학교 근처에 맡았다. 교철은 은혜가 버스를 타고 통학하기를 원했지만, 은혜는 거의 버스를 타지 않았다.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잘 아는 교철은 길가에서 차를 조심하라는 말을 밥 먹듯 했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도 귀가 아프게 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떤 아저씨를 따라갔단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은혜는 왜그 남자를 따라갔을까? 운전을 하던 교철은 문득 김지영이 생각났다. 김지영은 은혜가 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다. 교철은 은혜를 찾으려면 김지영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뚜뚜. 전화 연결음이 7번 정도 들어갔을 때 하품 소리가 섞인 말소리가 들려온다.
2: 여보세요?
1: 아까 은혜를 봤었다고 했지? 그 장소가 어디야?
0: 교철은 막무가내로 물었다. 누구세요? 김지영의 말에는 짜증나다는 투가 다분하게 묻어있었다.
1: 은혜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고.
0: 교찰은 마음이 다급했기에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교찰의 조급함에 비해 상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꺼버렸다. 하긴 남 잠자는 시간에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자기 말만 하면 누구인들 좋아하겠는가. 교찰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았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1: 젠장.
0: 화풀 데가 없는 교찰은 괜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집 방향으로 운전했다. 파출소는 집과 가까웠기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차를 조용한 곳으로 주차한 다음 교철은 학교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집에서 학교 사이에 있는 모든 골목을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다. 은혜가 매일 다니는 길은 물론이고 그 길에서 이어진 모든 골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봄이라지만 밤 날씨는 차가웠다. 교철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은혜가 골목의 어느 구석진 곳에 홀로 누워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추위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갔던 길을 가보고 들렸던 곳을 들려보고 교철은 학교와 집 사이를 열 번도 넘게 왕복했다. 같은 길을 끊임없이 걸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었다. 남자는 왜 은혜를 데려갔는지, 요괴라면 지금쯤 요구 조건을 말하면서 연락이 왔을 건데 남자는 왜 연락 오지 않는 건지, 왜 하필이면 은혜인지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남자는 어쩌면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들은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괴물들이다. 문득 아침에 보았던 뉴스가 떠올랐고 가슴은 바질바질 타들었다. 정말 성변태자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러면서도 지울 수 없는 생각의 정체는 무엇인지. 최악의 상황들은 지우려고 할수록 더 진하게 타올랐다. 은혜가 미친놈의 제물로 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교철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함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무작정 걷는다. 그러나 교철의 생각은 이미 요괴된 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요괴의 목적이 돈인지 성욕인지 원한인지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당장 죽을 듯이 괴로웠다. 은혜가 요괴 되었다는 사실이 인지되자 걷기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허튼 희망으로 혹시라도 은혜가 집에 와서 기다릴지도 모르기에 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으로 집을 들어가 보았을 때 은혜가 없다면 그 실망감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도 만약이란 경우가 있는데 하면서 집에 들어갔지만 은혜는 없었다. 교철이가 집에 들어간 시간은 이른 새벽인 4시 12분경이었다. 밤새도록 거리를 배회했기에 목이 말랐다. 교철은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 꿀꺽꿀꺽 마셨다. 물을 마시자 좀 개운해졌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물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목이 말랐고 그와 더불어 입술이 타들었고 눈도 깝깝해나면서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졌다. 극도의 피곤이 휩싸여서 육체는 몽롱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 상태는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졌다. 잠을 자야 은혜를 찾을 수 있지만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교철은 작은 집안을 이리저리 맴돌았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앉았다 섰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좌우로 맴도는데 꼭 마치 올 안에 갇힌 맹수 같았다. 턱에 손을 괴고 깊은 생각이 빠지기도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해졌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유괴나 납치 같은 일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인가? 나한테 죄가 있다면 은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 해보고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구도 괴롭힌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인가? 그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왜 은혜를 데려갔고 왜 아무 소식도 없냐 말이다. 교철은 이리저리 맴돌다 은혜의 방을 들어가서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은혜가 아끼던 곰 인형을 껴안았는데 그것은 은혜가 10살쯤 되던 때 생일 선물로 사준 곰 인형이었다. 은혜는 잠을 잘 때마다 곰 인형을 꼭 안고 자곤 했다. 교철은 곰 인형을 안고 꺽꺽 소리내어 울었다. 어느새 곰 인형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이 져있었다. 교철은 새근새근 거리면서 달콤하게 자던 은혜가 하염없이 생각났다. 은혜가 유괴되었다는 사실이 생각나자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움과 두려움과 공포, 그것이 거대한 슬픔으로 탈바꿈되어서 교철이의 긴 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3: 아빠, 나 저 인형 살래.
1: 안 돼. 저 인형은 너무 비싸단 말이야. 저 인형 말고 다른 인형으로 사자. 만 원이나 더 싼데 만 원 아껴서 은혜가 좋아하는 피자 사 먹자.
3: 아이, 안 돼. 난 저 인형 갖고 싶단 말이야. 아빠 미워. 아빠는 은혜가 싫어진 거야? 그래서 그깟 인형도 안 사주겠다는 거야?
0: 사람들로 북적이는 재래시장의 한복판에서 은혜가 투정을 부린다.
1: 안 돼. 오늘만은 아빠 말을 들어. 안 그럼 혼날 거야.
0: 교철은 투정을 부리는 은혜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3: 아빠 미워. 아빠 싫어.
0: 교철이 호통내 은혜는 울음보를 터뜨렸다.
1: 아가야, 아저씨가 사줄 테니 아저씨 따라갈래?
0: 교철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은혜에게 말을 건넨다. 그러자 은혜는 교철을 뒤로 한 채 낯선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일 뿐만 아니라 활짝 웃기까지 한다.
1: 그래, 우리 함께 저기로 가자꾸나. 저기로 가면 이것보다 이쁜 것들이 훨씬 많단다.
0: 낯선 남자는 말하면서 은혜의 손을 잡는다. 은혜는 낯선 남자를 따라간다.
1: 안 돼.
0: 교철은 온갖 발악을 하면서 낯선 남자를 잡으려 했지만 낯선 남자는 잡히지 않는다.
1: 은혜야, 안 돼.
0: 딸의 이름을 목청껏 외쳐보지만 은혜는 자꾸만 멀리로 가버린다. 너무 놀란 교철은 있는 힘껏 그들을 쫓아가보지만 그들은 어찌하여도 잡혀지지 않는다. 따르릉. 악몽을 꾸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교철은 식은땀을 쭉 흘리면서 깨어난다.
1: 여보세요. 최규철 씨 맞습니까?
0: 떨리는 교철의 목소리에 비해 상대의 목소리는 온화한 편이었다.
1: 네, 맞는데요. 어제 실종신고를 하셨더군요. 저는 강동경찰서 실종전담반의 오명석 형사입니다. 최은혜 양을 찾기에 앞서 잠고인에 대한 잠고조사가 필요하니 잠시 서까지 와주세요.
0: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것은 자신은 형사로서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자기절로 알아서 해라는 그런 뜻과 같은 거였다. 새벽녘에 잠깐 새우잠을 잔 교철은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은 것도 씻는 것도 까먹은 채 정신없이 경찰서로 향했다.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프로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위에 오르자 우리는 이미 잔디 위에 체크무늬 돗자리를 펼쳤다. 두 여자와 세 남자, 벌써 3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씨앗 다섯 개처럼. 홍범이가 가져온 맥주는 아직 서늘하고 허춘자의 보온 박스에는 비법 샌드위치가 들어있었다. 최길성이가 빵을 자르다 소스를 튀겼는데 그만 자기 코에 묻었다. 우리는 웃느라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참새들까지 놀라게 했다. 화재는 오로라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맥주캔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우스갯소리 사이에 섞였다. 홍범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다. 저번 주에 찍은 은하수예요. 다섯 개의 머리가 작은 화면에 모여들었고 마치 수억 광년 너머의 별빛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낮의 태양이 플라타너스 잎사귀 사이로 내려와 각자의 얼굴에 반짝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레수기가 자전거로 스촨 티베트 길을 달리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상범이 펑크난 이야기를 할 때쯤 우리는 마지막 오리날개 조각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맥주 거품이 잔 가장자리에서 터지며 우리의 끝없는 헛소리처럼 사라졌다. 춘자가 10년 후라는 말을 꺼냈고 순간 공기가 조용해졌다. 그러자 길성이가 새 맥주를 따며 말했다. 그럼 10년 후에도 여기 오자. 누가 먼저 대머리가 되는지 보자고. 웃음소리가 백로를 놀라게 했고 새는 반짝이는 호수 위로 날아갔다. 석양이 그림자를 길게 늘릴 때 우리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해질녘 빗속에서 다섯 컬리의 손이 분주히 움직였고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듯했다. 상범이가 갑자기 말했다. 다음 주에도 올래? 네 번의 이구동성 조화가 동시에 터져나왔고 둥지로 돌아가던 새들마저 놀라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바람에 불향기가 실려왔다. 생각했다. 이게 바로 신선 같은 날이구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햇살 좋은 날에 평범한 하루를 시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런 날은 우리에게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온다.

전쟁 같은 아침. 아침이란 언제나 분주하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외선주가 유치원 셔틀을 타는 마지막 날. 그 작은 사건이 내 하루 전체를 전쟁처럼 흔들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아이는 원래 아침이면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띄우며 셔틀에 오르곤 했다. 외할머니의 손길이 늘 함께했으니 그 시간은 즐거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소학교 축구팀에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 벅찬 훈련을 매일 이어가다 보니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역이 됐다. 침대 속에서 아이는 잠든 고양이처럼 축 늘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따라 짐은 또 왜 그리 많던지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라 도화지, 색칠 도구를 챙겨야 했고 책가방으로는 부족해 비닐주머니 하나를 더 들여야 했다. 평소보다 분주한 준비물은 그 자체로 이미 작은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문제는 결국 아이를 깨우는 일이었다. 전날 밤 축구장에서 공을 빼앗으려다 친구와 부딪혀 종아리를 움켜쥐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아이의 얼굴에 맺혔던 땀방울과 고통스런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그 몸으로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니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아팠다. 하지만 안쓰러움만으로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 얘야, 셔틀 놓치겠다. 몇 번을 불러도 아이는 꿈속에 갇혀 나오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순간 손을 잡아 끌듯 일으켜 겨우 셔틀에 태웠다. 아이가 창밖으로 바이바이 손을 흔들며 웃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전쟁은 그렇게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슴을 덮치는 불길한 기억이 있었다. 핸드폰과 집열쇠가 아이 가방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핸드폰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30분 뒤에는 그 핸드폰으로 랑속 연습 모임에 접속해야 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됐다. 나는 단숨에 달리기 선수로 변했다. 아침 햇살은 어느새 이마에 뜨겁게 내리꽂고 숨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발걸음은 무겁고 길은 유난히 멀어 보였다. 뛰고 걷고 다시 뛰기를 반복하다 보니 온몸이 땀에 젖어버렸다. 15분 거리가 마치 평생의 여정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유치원에 다 경비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선생님이 내 손가방을 들고 나오기까지의 짧은 기다림은 그야말로 일각이 삼추였다. 손에 가방을 움켜쥐는 순간 겨우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다. 다시 돌아가야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갔지만 버스는커녕 택시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청도의 아침길은 차로 붐볐지만 정작 내가 탈수 있는 차는 보이질 않았다. 다급히 모임방에 조금 늦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마음은 더없이 초조해졌다. 때마침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쏟아졌다. 맙소사, 이렇게 비까지 오다니. 삶은 참 묘하다. 위기의 순간 도움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 비 속을 헤치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한 대. 그 위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나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다가갔다. 서툰 중국말로 간청했다. 저기 두 정거장만 태워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놀란 눈길로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을 가리켰다. 낯선 떨림 속에서 오토바이에 올랐다.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빗방울이 뺨을 때렸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도 나는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녀의 조용한 호의,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세상에 이렇게 선한 마음씨를 가진 청도의 아가씨가 있다니. 그녀 덕분에 모임에는 조금 늦었지만 무사히 도착하여 예정대로 온라인 실향성 연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주견 선생님의 하얀 갈매기의 노래를 우렁차게 랑송하던 모습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숨가쁘게 이어진 두 번의 전쟁은 마침내 끝났다. 돌아보면 그 아침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다. 나는 그 속에서 삶의 진실을 다시 배웠다. 삶은 늘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하기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살아간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그 울림이 어떻게 한 사람의 하루를 감싸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말없는 다짐을 남겼다. 너 또한 누군가의 길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주어라. 전쟁 같았던 아침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정한 다리 위에서 평화로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아침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다. 더 이상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여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전쟁이자 동시에 누군가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새치 혀끝에 이는 바람, 말 한마디의 풍파.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밤새 달아올랐던 대지는 아직 뜨거운 기운을 품고 있었고 매미 소리는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듯 골목마다 울려퍼졌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폭염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세월은 계절을 바꾸어 놓는다. 하루 종일 이글거리던 태양도 저녁이 되자 서서히 힘을 잃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긴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나는 그 시간, 나는 장터로 향했다. 나는 생땅콩을 좋아한다. 특히 껍질째 볶아먹는 중국 땅콩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가끔 시장에 나가 사오곤 한다. 이날도 폭염이 한풀 꺾인 저녁 무렵, 장날의 마지막 풍경을 보며 시장길을 걸었다. 날씨가 더워서인지 장사꾼들은 하나둘씩 물건을 정리하고 있더라.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손길은 분주했고 시장 한쪽에는 저녁빛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때 한 땅콩 장사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이요, 떨이. 두 바구니에 5,000원입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으로 다가갔다. 사장님, 두 바구니 주세요. 장사꾼은 비닐봉지에 땅콩을 한 바가지 또 한 바가지 담아주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있던 예순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한국분이 물었다. 중국산인가요? 한국산인가요? 나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불편해졌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먼저 앞섰다. 중국산이면 어떻고 한국산이면 어떻습니까? 다 같은 땅에서 자란 땅콩 아닙니까? 내 말투가 조금 거칠었던 모양이다. 그분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족이 한국 땅에서 왜 큰 소리를 칩니까?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뜨거운 감정이 치솟았다. 아저씨, 저는 이제 20년 전에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돌이켜보면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와 그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겼고 작은 언쟁은 점점 커져갔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떠오 있었다. 아버님,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세요. 알고 보니 며느리 친구가 시장에서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에게 전한 것이다.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마침 땅콩을 팔던 사장님도 내 등을 살짝 밀며 말했다. 어서 가세요. 괜히 일이 커집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땅콩 봉지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거웠다. 물론 나에게도 할 말은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한번 참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3초만 참았더라면.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말은 참 무서운 것이다.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듯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풍파를 일으킨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세 가지 끝을 조심하라고 했다. 붓끝, 칼끝, 그리고 혀끝이다. 붓끝을 잘못 놀리면 글의 화를 부르고 칼끝을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며 혀끝을 잘못 놀리면 평생 후회할 구설을 만든다. 작은 일도 말에서 시작되고 큰 갈등도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둑이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듯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소한 말 한마디도 흔들릴 수 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옛말처럼 입은 복을 부르는 문이기도 하지만 화를 부르는 문이기도 하다. 살아가면서 들은 것을 모두 말하고 본 것을 모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될 때도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풍파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일 앞에서도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려고 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마다 자란 환경과 생각이 다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다. 돌이켜보면 그날 시장에서 만난 땅콩 한 봉지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법, 자존심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준 작은 스승이었다. 저녁 노을이 물든 그날의 장터를 떠올리면 지금도 생각한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빠른 발걸음이 아니라 함부로 내뱉는 한마디일지도 모른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입을 열기 전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는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아마도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는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마음의 지혜일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